예, 지금 시간이 9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 제한테 언론 신청곡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신곡 몇 곡 듣고 옵니다. 비크의 그냥 보고 싶었어, 연애세포의 사랑이라 말하고, 제린의 너에게 전할래, 세 곡 듣고 옵니다.

예, 하늘도아미님께서 신청난 사연을 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 방송은 오늘 네 번째 듣는 방송입니다. 처음 두 번 정도는 대구노마트 장 보면서 듣던 정겨운 목소리. 어제 특별 방송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스쳐 지나갔고, 오늘 목소리가 멋지다 하면서 출근길 방송을 들으며 왔어요. 남은 시간 우스님의 매력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 적어주셨습니다. 아미님, 제가 주로 방송하는 시간대가 저녁 7시인데요 그땐 아미님이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혹 종종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아침에 이렇게 등장할 테니까, 오늘 제 매력을 찾지 못하셨다면 시간을 가지고 차차 찾아보시길 바라보면서, BTS를 참 좋아하시는 아미님, 한곡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 오늘도 이렇게 신청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꼭 열어가셔야 합니다. 정해주신 곡 핑클의 루비, 시엔블루의 웨토리아, 데이식스의 예뻤어 세 곡 전합니다.

0: 그대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을.
1: 네, 제 시간 신청나는 아까 9시 한 20분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담미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담미님 앞으로 지금부터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선곡으로 몇 곡 전하고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래만 가득한 사막에도 비가 내리고 나면 꽃이 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일상도 막막하고 건조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언젠가 분명히 꽃을 피울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도움 방송이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담미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뗄 때 5분만 더 하고 간절하게 외치지는 않으셨나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설 때면 오늘따라 가방은 왜 이렇게 무겁고 출근길은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든 오늘 아침, 거창한 열정 대신 그냥 무사히 하루를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느라 애쓸 당신을 위해 이 아침의 시원한 바람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어깨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한테 그리고 한우로스에게 귀를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예, 멘트 하려고 준비한 곡이기는 해요. 신청곡이지만 어떤 곡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목만 보면 뭔가 굉장히 신바람이 날 것 같아서. 제목부터가 신바람 나잖아요.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막 템포가 빠른 곡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필사마님의 신청곡입니다. 단민이 모셨습니까? 어제 목소리를 못 들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아니 여러분 저희 방에 낚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진짜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 방금 긴꼬리 뱅에둥 이거 잡았어요. 15점인가 이게 그러면? 엄청 큰 거 잡았나 봐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지금 계속 집중해서 잡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예, 다시 신청곡으로 돌아와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조선힙합의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청해주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도요한의 늦은 안부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를 들어봤는데, 제목만 듣고서는 그냥 재밌는 곡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잘 되겠지. 제가 요즘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요즘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어. 좋은 날이 오겠지. 잘 되겠지. 이건데, 어떻게 들으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도 안 되네.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냈던 날들도 있거든요. 그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도망가나,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끝나나, 이런 생각만 좀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희망적이잖아요. 잘될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잘될 거야. 이런 마음들. 음악 듣다가, AI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힙합의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네. 가사가 참 좋다 생각해봤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모모랜드의 뿜뿜 청해주셔서 제가 조금 일찍 전해드렸고요. 한곡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SES의 꿈을 모아서 듣고 올까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예, 들으시다가 피로도가 쌓이실 수도 있는데 아니 입질이 왔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딴짓을 하면 안 되는군요. 계속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저는 좀 방송하면서 딴짓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 저한테 불리한데요. 근데 이제 대화창에 우주천체님께서 저 진짜 찐으로 웃었거든요. 천체님께서 쓰신 글 보고 그냥 정말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 되게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가요? 사실 그 대화창에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아무래도 뭐 시간대 그때 한가하니까 어?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 이제 오시는데 그래서 뵙던 분들만 뵙다가 오늘은 좀 평소에 못 뵙던 분들이 와 계시니까 뭔가 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AI인가? 요즘엔 뭐든 다 AI니까 이게 뭔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예, 뭐 그런 이상한 생각 해봤습니다. 자, 우리 꽁치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아침에 비가 내리려고 하다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오늘도 해가 쨍쨍입니다. 비가 근데 일어나가도 며칠 전에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그때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 있는 데까지 가는데도 비를 홈빵 맞을 수 있는 예, 옷이 젖을 것 같은 그만큼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내리다가 그쳤었는데 저희 동네는 지금 그렇습니다. 해가 쨍쨍 비치고 있어요. 아침에 부추 수확할 때 한 방울 떨어지더니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받아놓은 빗물이 전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썩더라고요. 이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수돗물로 부추를 씻은 것과 바로 나온 수돗물로 곡식에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름도 뭐 어찌어찌 근처 건강원 등에서 구해서 돌아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큰 문제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단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네요. 그래요. 그 비가 좀 내리기는 해야겠어요. 그쵸.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고 아 근데요 저희는 또 이제 바닷가라 너무 습한 건 또 좀 그렇다. 근데 꽁치님 계신 곳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유나님 신청곡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네, 시아의 스테이, 로이킴의 너와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 상심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대화창에 그 못 보던 분들 계셔서 반갑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낚시하러 오신 건가요? 네, 낚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낚시 끝나고 나면 우리 못 보는 사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정줄 뻔 했는데. 네, 정 떼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아, 저분 되게 재밌다. 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정 뜨면 안 되겠는데요? 낚시 이거 끝나면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렇지만 입질이 왔으니까 저도 좀 잡고. 야옹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유모차 산책을 아침에 합니다. 맞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조금 선선한 시간 찾아서 산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어서 한 잔 테이크아웃하고 애기 유모차 산책하고 들어와서 애기가 졸려해서 재우면서 방송을 듣습니다. 야, 너무 일상이 동화 같지 않아요? 저 너무 그 막 그려져요. 그쵸? 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유모차 산책하고 커피 그 가지고서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새근새근 잠드는 그 모습까지도 너무 동화 속 장면 같아요. 사실 요즘에 아기들 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화책 속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야옹스님하고 정이 들어야겠네요.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말고. 네, 야옹스님하고 동화 같은 일상을 살고 계신 야옹스님과 정 들어야겠어요.

나홀의 바람 기억, 서영은의 너에게로 또다시, 조성모의 피아노 세 곡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수맥님께서 근무 중이라 귀 활짝 열고 듣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근무 중이시군요. 네. 저는 예전에는 그 일할 때 음악을 좀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죠. 밤에 일할 때.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 음악을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밤에 가끔 이제 뭐 여유가 조금 생기면 음악을 좀 듣기는 했었는데 라디오를 들었죠. 네, 옛날이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냥 틀어놓고 거의 듣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배경음악처럼. 그러다가 요즘은 진짜 음악 들을 시간이 없네요. 요즘 좀 바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는 시간은 출근할 때? 뭔가 이제 출근할 때는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아, 또 가야 돼? 뭐 이런 마음과 그래 오늘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드니까 그럴 때 힘나는 노래 듣거든요. 몇 곡 안 돼요. 힘나는 노래들이 한 두세 곡? 예. 아 요즘에는 근데 참 요즘에 진짜 질리도록 듣는 곡이 한 곡 있기는 해요. 어? 시간이 된다면 네. 그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지금은 아니고요. 이따가 시간 여유가 되면 그곡 함께 들어요. 제가 요즘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하고도 함께 듣고 싶네요.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달빛사랑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좀 전에 나갔던 그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네, 이 곡은 뭐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것도 같습니다. 전혀 곡을 몰랐는데, 아이오아이가 새로 앨범을 냈구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봤더니 뭐 음원 그 차트? 네, 차트에서도 1등인가요? 네, 상위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들을수록 처음에는 뭐지? 약간 트로트 느낌도 나고 예,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따라 부르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그 같은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곡들이 좀 히트하는구나 싶기는 하네요. 제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듣는 곡은 다음 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무한반복으로 듣고 있거든요. 약간 그 옛날 감성인데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제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출근하는 그 잠깐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또 직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한 곡을 뭐 완전히 다 들을 때도 있고 뭐 신호 잘 받으면 한 곡을 다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계속 무한재생 그렇게 해서 듣고 있는 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미 장만옥님께서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가 3일이 지나갔어요. 일을 하는데 왜 이리 몸에 힘도 없고 몸살 온 듯 기운이 없을까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싶습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다들 화이팅 하세요. 어서 주말이 오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눈 감았는데 눈 뜨면 아침이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제가 요즘 너무 빠져서 듣고 있는 포포의 영원 들으셨고요. 그리고 DJ 덕이라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DJ DOC의 리멤버, 유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요정님이세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쵸?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 사연이 생애 최초 외박에 대한 글이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생각났어요. 약간 좀 무섭다 이런, 그쵸. 네. 13일에 드디어 출발해서 혼자서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조용한 모텔 같은 곳에서 잘 잤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혼자 자는 게 걱정이었다고 했잖아요. 뭐 막상 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아직도 좀... 네. 저도 그때 왜 혼자 그런 곳에서 잤던 적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날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저는 네, 혼자 자는 거는 좀... 네, 전 좀 무서웠어요. 저 사실 되게 쫄보거든요. 겁이 많아요. 알고 계셨나요? 티가 나나요? 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종종 혼자 다니려고요. 전국 투어를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단미님이 사시는 곳에 가서 식도락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출근하시면 우렁각시 해드릴게요. 진짜요? 정말요? 아, 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비밀번호 그때 그거 찍고 들어갈게요 하셨네요. 네, 비밀번호 안 바뀌었으니까 네,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저는 좀 좀이 아니라 극 F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감동받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웬일이야, 강수지 씨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대화창에서 이런저런 얘기 와우님이랑 나누고 있는 중에 굉장히 막 뭉클한 거 있죠. 네. 좀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도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방송이 좀 많아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달빛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이,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인격이 배어나오는 사람이, 엄격하지만 관대한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이 글은요, 윌리엄 폴의 오두막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그런 사람 참 좋죠.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요. 또 배려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 사랑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하루, 사랑하는 마음엔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한 마음엔 건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점심시간이에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나게 맛있게 아주 배 볼록하게 드시고요. 배는 통통 튕기면서 아, 잘 먹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슨 반찬은 무슨 반찬이니까요. 뭐 옛날 사람이라 개구리 반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반찬 드시나요? 맛있게 드시나요? 네,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 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정말 정말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더더욱 즐거움과 가득한 행복이 느끼길 바라면서 우리 단미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사랑스럽고 상큼하고 예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다같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 편안한 시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첫 곡으로 전해드린 대로 오니의 인트로, 인투 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컴 오버, 도영의 새봄의 노래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더.

듣고 신청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러브송 그리고 육성재의 러브송 함께 전해드립니다. 멀어져가 멀어져가 남자는

네. 신청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신청란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다녀가 주신 분 누구게요? 축하합니다. 아,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이러면서 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1등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마님. 비원에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소녀시대 힘내 에픽하의 원.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감기는 좀 어떠신지요? 오래가지 않고 컨디션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기요? 기침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목에서 피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굳이 그렇게 아픈 데는 없고 근데 가끔가다 이제 땀이 조금 많이 날 뿐. 괜찮아요. 괜찮은데 기침이 조금 안 멎네요. 우리 사마님 걱정해 주셔서 얼른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언제나 좋은 날 점심 만나게 되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비원에이프가 부릅니다.

네, 노래 찾는다고 잠깐 헤매다가 보니까 노래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꽁치님의 노래였죠. 조연의 프리스티 러브. 또 유진의 폭풍이 한다, 옥주연의 캐치.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 한 곡이 먼저 나갔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그제인가부터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이제 선풍기 안 돌리면 안 될 정도였네요. 뭐 땀나서 몸 씻어야 하고 옷 세탁하고 그런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쾌하니까요. 자도 자도 잠이 와서 컨디션이 좋지만은 않네요. 잠이 와서 자도 긴 잠을 못 자고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반깁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힘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여름에는 잠이 푹 잘 수가 없어요. 덥기도 하고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몸이 찌뿌둥하죠.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잠이 자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서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그러면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꽁치님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요. 컨디션 얼른 끌어올려서 좋은 컨디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힘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나머지 두 곡 전해드립니다.

네. 유나님께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만나게 되시고 오 시간은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네, 다비치의 노래 이어서 시아의 근원 목소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워진 날씨에 다들 지치지 않게 상큼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아 시원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쵸? 신창란의 우리 꽃미남님께서 스테이시의 트러브, 에스파의 스파이시,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이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쿠팡에서 에즈샤워기 유재석 광고여서 하나 사서 4, 5만원 주고 오늘 와요. 수고하세요. 화팅 하셨어요. 그거 이렇게 좋아 보이던데 저희 집에도 하나 달아놔서 물줄기가 아주 시원하게 뻗어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물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미남님 그 받으셔서 샤워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나는 곡으로 함께 신나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신청란의 와우님께서 주얼리의 투나잇, 쿨의 이 여름, 썸머, 그리고 페스티벌, 엄정화의 노래 세 곡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밥시죠? 운동하고 장보고 들어왔는데 오이가 싸네요. 비빔면에 오이 송송 썰어넣고 시원하게 먹어야겠어요. 사랑님도 맞점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자꾸 잠겨요. 그래서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왔다가 제대로 나왔다가 막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비빔면에 오이 송송 썰어넣는 거 최고의 조합 아닐까요? 거기에 계란 반 개 반숙으로 해가지고서 딱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거기에다가 저기 뭐죠? 김가루 살살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깨소금도 송송 살살 뿌리고 최고의 조합이죠. 저는 그 비빔면을 해도 그냥 안 먹어요. 거기다 상추 조금 썰어넣고 오이 썰어넣고 거기에 그 깨소금 좀 얹어서 그리고 김가루 좀 얹어서 계란 탁 너무 맛있죠. 아, 침 넘어갑니다. 와원님 혼자 먹기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한 젓가락 비비고 들어가서 같이 먹읍시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배볼록하게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제 시간에 신청곡은 거의 다 보내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홍님께서 사랑님 잘 들어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노래는 안 주셨어요. 사연도 안 주셨고요. 사랑님 잘 들어요가 그냥 신청곡이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홍님 듣고 계시죠?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의 싹쓸이의 노래 제목이 안 보여요. 여름 안에서 아이 이렇게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신나게 달려봅시다. 여름의 노래로.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똑꼬를 잡아?
5: 예스!

네, 저 달빛사랑의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란님 앞으로 노래 두 선곡 해서 예쁜 사연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사랑과 우정이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해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름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준비했습니다. 산이 네이나가 부르는 한여름밤의 꿀,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한여름밤의 꿈, 브레이브걸스의 나 혼자 여름, 함께 이어집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이고 고생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주 행복하고 힘들어도 재밌게 살고 그래야만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꿋꿋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 그게 인생이겠죠. 오늘도 꿋꿋하게 노래 이어집니다. 러블리즈가 부르죠. 연우만 제공학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이 이제 마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해주셨죠? 저는 물러갑니다. 웃는 얼굴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한 번의 웃음소리가 그 인생에 유익하게 복되게 살게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로 많이 웃는 날 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과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 제게 추천 남겨주시고 그리고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후의 여유를 함께하는 이 시간,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셨나요? 정신없이 오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나른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시 숨을 고르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한결 부드럽고 커피 한 잔의 향기가 더 잘 어울리는 오후입니다. 오늘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밀렸더라도 괜찮아요. 아직 하루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오후가 조금 더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뒀어요. 잠시 쉬어가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6월 17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반가워요. 전 방송 너무너무 따뜻한 목소리 우리 달빛사랑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톱 이어받아서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손 꼭 잡고 함께 볼게요.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na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신청국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껏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곡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가끔은 하루

조금 늦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들어 갈게요. 출발!

첫 번째로 신청사연 남겨주신 분은 우리 꽃미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늘 저 쿠팡에서 오토바이를 1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내일모레 용품도 와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오늘 기분이 꽤나 좋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쿠팡에서 오토바이를 장만하셨구나. 무려 14만원에 구입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용품 배송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용품까지 도착하면 하나씩 조립도 하고 장착도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새 물건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택배 조회를 몇 번이나 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오토바이와 함께 앞으로 더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안전장비 꼭 챙기고 늘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요.

우리 꿈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역시 선풍기가 좋네요. 선풍기 중간 세기를 고정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엄마 점심 식사 챙겨드리고요. 지금 엄마는 집 밖으로 마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대기해야 합니다. 조만간 쌀을 씻어서 밥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밀키트 추어탕으로 저녁 식사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나님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요. 한여름밤에 평범하지만 정겨운 일상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역시 더운 날에는 선풍기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중간 세기를 고정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죠. 우리 꿈치님, 가족을 챙기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늘 따뜻한 정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쌀도 씻고 밥도 안치고 밀키트 추어탕으로 저녁까지 해결하실 예정이래요. 집에서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하루의 피로도 금세 풀릴 것 같네요. 신청곡도 푸근한 노래들을 골라주셨어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과 함께 여유로운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챙겨드시길 바랄게요. 신청해주신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려 볼게요.

함께하는 지금 시간 2시 43분 딱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필사마님 오셨어요. 어제 보고 오늘도 보니 반가움이 두 배입니다. 어머나. 예나님의 맑고 예쁜 목소리, 거기에 멋진 음악까지. 금상첨화 드림 콘서트 티켓 구매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두 시간 즐겁게 들을게요. 어제 뵙고 오늘도 만나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자주 찾아와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방송도 더 즐겁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GOD뱅뱅 기다리면 되겠어요. 두 시간 동안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개성 넘치는 신청곡들로 준비해 주셨대요. 런 데빌 런, 울랄라 세션의 목소리로 함께 할 건데요. 두 개 폭발적인 에너지와 개성있는 보컬이 돋보이는 무대로 듣는 순간 단번에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매력이 있는 곡이죠. 어제도 이 노래 한번 신청해 주셨는데 클로우의 굿타임이라는 음악이에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추억하게 만드는 신나는 댄스곡으로 제목처럼 기분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라는 곡은 화려한 퍼포먼스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곡으로 멤버들의 부드러운 보컬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좋은 음악들 만나볼게요.

우리 와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낮잠 메고 오셨나요? 저도 배불리 먹고 쉬었어요. 저는 계란 한 개 이거에다가 그 바글토마토 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먹고 그러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거 있죠. 이제 주부 모드로 들어가서 장조림하고 청소하려고요. 어제 비주머님께서 김치찌개 장조림을 드신다기에 어제 김치찌개는 해서 먹었고 오늘은 장조림하려고요. 우와, 맛있겠다. 저도 김치찌개는 해먹을까 고민해봐야겠어요. 반찬 걱정하다가도 한우로스 가족분들 덕분에 숙제를 해결하네요. 예나님 방송 들으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예나님. 이것저것 하느라 많이 바쁜 오후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시작하기 전엔 가장 부담스럽고 막상 하나씩 해치우고 나면 뿌듯함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장조림 맛있게 만드시고요. 청소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질 생각을 하니 벌써 저녁상이 기대되네요. 신청곡도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진 노래들로 신청해 주셨어요. 태훈이 부르는 I am being you라는 곡은 세련된 사운드와 태연 특유의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곡이죠. 발매 당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태연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다음 곡은 이무진이 부르는 신호등. 저 이 노래 직관했잖아요. 예전에 이무진 씨가 충주에 오신 적이 한번 있는데 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떼창을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춘의 고민과 성장 이야기를 담아 큰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밝은 멜로디와 현실적인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마지막 곡은 박봄이 부르는 You and I.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명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박봄만의 독특한 음색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오늘의 집안일도요, 그리고 저녁 반찬 준비도 좋은 음악과 함께라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신청곡들 이어드려 볼게요. 저도 고맙습니다.

리센드의 러브호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체리블렛이 부르는 네가 참 좋아. 이 노래들이 뭐냐면요, 우리 꿈꾸님 나무로님께서 희망해 주신 곡입니다. 신청곡을 보다 보니까 이 노래들 공통점이 있어요. 기분이 밝아지는 노래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밝아지는 노래들이죠. 오후 시간에 나른함을 깨워주기에 딱 좋은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리센드의 러브호텔은요,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과 상큼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사랑에 빠진 설레임을 통통 튀는 멜로디로 표현해서 듣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곡이죠. 그리고 다음 곡으로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며, 발표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곡 중 하나였어요. 여름날의 바람처럼 맑고 깨끗한 감성을 전해주는 곡이에요. 그리고 체리블렛의 네가 참 좋아,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담아낸 가사와 경쾌한 리듬이 듣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드는 노래이기도 해요. 오늘 오후도 좋은 음악과 함께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작은 행복이 되어주곤 하니까요.

노래 잘 들었어요. 우리 비주맘님 오셨습니다. 어제 네이바코에서 손톱이 블링블링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친구가 네일샵을해서 오늘 친구한테 봤는데 이번엔 나비도 붙이고 하트도 붙이고 기분 좋은 곡으로 더 기분 좋은 하루 부탁드려요. 사연만 읽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제 네일을 받고 오셨다니 손끝만 봐도 하루 종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친한 친구분이 네일샵을 하신다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원하는 디자인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나비도 붙이고 하트도 붙이고 상상만 해도 손끝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사실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 본인이 가장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휴대폰을 보다가도 커피잔을 들다가도 괜히 한 번 더 손을 보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블링블링한 손톱처럼 마음도 반짝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국가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욱님께서요, 예나님 수고가 많아요, 수고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다음에는 좋은 음악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기다려볼게요. 우리 짜로짜로님께서 반가워요 예나님,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후에요. 반가워요 라는 말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니까요. 신청해주신 거북이의 비행기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밝아지는 국민응원송 같은 노래죠. 다 함께 날아보자 라는 힘알찬 메시지와 신나는 멜로디 덕분에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기분도 들고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 훌훌 털어버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잠시나마 걱정은 내려놓고 거북이의 비행기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Something that's cool. You're happy, excited, and cool.

오늘의 마지막 사연 전해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써니 힐러 지우개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잘 지내셨죠? 예나 누나다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기 왔어요. 제 몸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어요 하시면서 유나가 부르는 라이프 리뷰 그리고 디셈블 별이 될게 이렇게 신청할게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벌써 배터리가 방전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기를 찾듯이 사람도 가끔은요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잠시 방송에 들러서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고 음악으로 쉬어가는 시간만큼은 제대로 충전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쉬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좋은 노래들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토바이를 기다리는 설레임도 있었고 장조림을 준비하는 따뜻한 일상도 있었고 반짝이는 내일처럼 기분 좋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또 몸 배터리

소리가 방전되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요. 때로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누군가의 사연 한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남은 시간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맛있는 저녁도 꼭 챙겨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방송 여섭니다. 여러분, 저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다음 방송 악마님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빠이빠이. 예나였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소나기라도 내릴 듯이 비가 퍼부을 듯이 날씨가 하늘이 껌합습니다. 껌해요. 흐리멍텅합니다. 설마 여러분들도 오늘 칼퇴하는 날이잖아요. 수요일, 수요일인데 기분이가 참 좋으시죠? 근데 칼퇴 시켜주는 회사도 있고 칼퇴 안 시켜주고 연장근무 시키는 회사도 있고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도 덩달아 좋은데 날씨가 흐려버리면 또 기분이가 덩달아 흐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남은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언제 또 만나나요? 다음 주 방송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네, 우리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셨다가 또 데이트합시다. 자,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삼 다르게 어제와 다른 오늘 분위기네요. 그래도 3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어제는 우리 꾸미남님을 못 만났어요. 참 만나고 싶었는데, 바쁘셨나 봅니다. 네, 오늘 또 데이트하네요.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궁금한 게 있어요. 추천 눌렀을 때렉 걸리는 거왜 그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추천을 눌렀는데, 화면에는 추천했습니다. 이게 안 떠요. 안 뜨는데 빨간색, 주황색 추천했다는 표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끔 우리 인라이브가 피곤해서 졸았나? 그랬나? 갑자기 나는 추천을 열심히 눌렀는데 우리 인라이브가 인식을 추천 기능이 인식을 못했나? 그런 건가? 다시 나가다 오면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렉 걸린 거나요? 그러면 렉이 걸렸나 보네요. 왜 렉이 걸릴까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제가 대화방 화면에만 볼수 없어서 다른 곳을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스템에서 조금씩 착오가 있나 봅니다. 추천했죠? 했을 거예요. 우리 꼬미남님 어제 뭐하고 노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 어제 에어컨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미남님께서 사연단 다녀갈까봐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안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에어컨 설치하나? 다 했을 텐데. 바쁜가? 일하나? 생각 많이 했어요. 아무튼 내 에어컨 이제 설치됐으니까 올여름 집에서나마 시원하게 보내고요. 청해주신 곡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연난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선곡으로 해서 또세 곡을 듣고 나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곡들이 템포가 있는 곡들이라 저는 잔잔한 곡들로 해서 선곡을 올려놨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네, 컴퓨터에서도 옆에 사이드로 날씨가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온대요. 큰 비? 소나기 오나? 양이 많으려나? 봤더니 1mm 온대요. 큰비 맞죠? 큰 비인 거죠? 네, 그럼 세곡 듣고 우리 필사마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필사원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수요일 쉬는 날, 행복한 날. 저희 집 작은 아이도 어제 오늘 어린이집을 안 갔거든요. 목감기가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해서 안 보냈는데, 한번안 보내니까 또 내일도 안 간다고 지금 삐댕기고 있어요. 우리 필사마님은 그러진 않죠? 네, 쉬는 날은 쉬는 날이고, 근무하는 날은 근무하는 날이니까, 그쵸? 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쉬었다가, 또 재충전했다가, 내일도 기분 좋은 출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해주신 거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축구도 열광을 하고 야구도 시즌이라 열광을 하는데 저희 큰아들이 금요일 날 축구한다고 학교에서 응원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가 또 야구를 보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 되면 야구 채널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머, 이기고 있네. 어머, 지고 있네?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눈에도 보이는데, 어른들 응원하러 가는 우리 직관하는 팬분들 눈에는 얼마나 보이겠어요. 근데 스포츠는 즐겨야지, 화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막상 보고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죠. 우리 필사마님께서 야구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은 야구 이야기가 없네요. 사연단도 한가하길래, 보통 상대팀과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각 구단마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뻐 죽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해태 때부터 기아를 쭉 경기장을 다니면서 응원했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금은 광주에 안 살아도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팀이 너무 잘해서 기아가 열심히 했는데도 지면 고생했다 박수를 쳐주는데 요즘 보고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막 화가 나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 그럼 딴데 보자. 그런데도 미련 없이 보고는 있었는데 어제 오늘 그냥 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가 있는 하나를 한번 응원해 볼까. 하나도 응원을 하고 롯데도 응원을 하고 삼성도 응원을 하고 또 우리 의지가 있는 두산도 응원하고 하는데 그냥 비등비등하게 10개 구단이 비등비등하게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싸워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정말 잘 싸웠다면 그 보고 있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데 그냥 끌려가다시피 막 지고 있으면 지지리도 못해. 그죠? 그나마 우리 또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관 가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서글님께서 또 직관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호령이를 보거든 열심히 싸워달라고 열심히 싸워서 안 이겨도 되니까 다치지 말라고 좀 미리 전해줘요. 아셨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선곡으로 또세곡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오셨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키트 추어탕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도 맛이 있어서 밥 많이 퍼서 말안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잔뜩 안 치려고 쌀 많이 씻어놨습니다. 요새 저는 집중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어수선하게 시간만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가웠어요. 어제는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꽁치님, 그죠?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아, 밀키트 추어탕이라. 전 추어탕을 안 먹어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논 밑에 막 개울가 꼬랑탕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러 엄청 다녔었거든요. 미꾸라지도 잡고 개구락지도 잡고 했었는데 요즘은 보면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은 탓인가요? 그래서 추어탕 잡는 건, 아니, 추어탕을 잡는데, 미꾸라지를 잡는 건참 좋아해가지고 엄청 잡았어요. 잡고 다니고 막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징그러운 거 있죠? 깨구락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산소나 가면은 깨구락지들이 빨딱빨딱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청개구리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어우. 보면 징그러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더. 그걸 먹고 있는 사람 보면 맛있니? 그러면 영양탕이래요. 맛있대요. 근데 그 추어탕도 끓이는 방법에 그냥 통째로 넣고 끓이는 사람도 있고, 갈아서 끓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꽁치님 밥두 공기 드세요. 더우니까 이제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 되니까 두 공기도 드시고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시 25분인데, 여러분들, 타락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퇴근길 비 소식이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퇴근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댄스곡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라드를 선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 곡을 전해 듣고 우리 꽃미남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와야겠어요. 두 번째 다녀가시는 사연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일단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타락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천사가 되고 싶어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 타락천사가 되려면 신분 세탁부터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한가? 따블로 필요한가? 붕어빵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사이에 일찍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 화요일은 지났고, 수요일도 이제 지났고, 목요일. 내일 하루 남았네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일찍 안 들어갔으니까, 내일 일찍 들어갈 생각 중에 하루 남은 거네요. 그럼 일찍 들어가면 되겠네요. 날씨도 덥고 장마 준비해야 되니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네, 이제 장마가 천천히 이제 시작될 텐데 다들 장마 피해 없도록 단도리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꼬미나님도 또 장마 오다 보면 비가 많으니까 아무리 배달하기도 그렇고 운전하기도 그렇고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 우기님 어디 있죠? 이제 우기 시작이잖아요. 우기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청해 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내일 일찍 들어가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무 중이니까 목요일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로 정합시다, 우리.

네, 퇴근 시간이 행운의 7, 7분 남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비 소식이 잡혀 있어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면서 즐거운 퇴근길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편안한 저녁 시간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곡 듣고 우리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모님. 위로 저녁 차려줬어요. 월수금 학원 땜시롱 바쁘네요. 이제 한숨 돌리고 있어요. 30분 후면 이호랑 영어 공부하고요. 땡큐. I love you.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저녁 먹고 치우고 과일 준비하고 또 치우고 씻고 자면 또 내일 아침 또밥 차리고 주부의 굴레죠? 영광의 굴레죠? 방송 감사하고 악마님도 힘내세요. 화이팅. 저도 오늘 6월 17일이라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 하루 일과 똑같네요. 저희 2호도 감기가 걸려서 어린이집을 안 갔는데 함께 뒹굴뒹굴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뭐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 있죠? 외식하고 싶은데 그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추잡스러워서.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선물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가 싫더라고. 추잡스러워서. 이제 나이가 젊은 신혼부부는 막 챙기잖아요. 근데 9년차밖에 안 됐는데 남들이 보면 30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히 기분이가 그런 꿀꿀한 기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신랑이 안 챙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날을 싫어할까 봐. 결혼한 걸 후회할까 봐. 말 못하는 거래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했는데 당신 만난 걸 후회해. 이래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런 말로 위안을 삼으면서 저녁 맛있는 걸 먹어야겠습니다. 닭갈비?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두 번째 단유갑니다. 오늘도 응원하는 모든 팀, 모든 집안이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면 응원이 안 되죠. 좀 시끌시끌하게 박수도 쳐주고, 네, 아쉬운 감탄사도 남기고 해야죠. 네, 옆에는 쇠주나 맥주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고치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습해지네요. 찐만두보다는 군만두가 되는 게 나은데 말이죠. 날씨가 점점 찜통이 되어 갑니다. 악마님, 찐만두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아세요? 네, 이미 한번 쪄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코만고치님, 소가 왜 다이소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이소 가면 죽으니까요. 아셨죠? 재미없죠? 아니요, 나름 재밌어요. 보통 소 시리즈가 많은데, 보통 소가, 죽으면 다이소지만, 소가 싫어하는 곳이 다이소예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다이소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코만고치님의 사연을 볼 때마다 보는데, 졌어. 왜 졌었는지 모르죠. 소가 싸워서 졌을 때 하는 말인데, 꽁치님하고 싸워서 내가 졌어.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스타비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깨에 얹고 다녔던 긴장과 걱정도 함께 내려놓을 시간이죠. 문득 생각해보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담겨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야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퇴근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나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 퇴근, 그리고 집안일 퇴근이요.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네요.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안녕하세요. 저녁이 오셨군요. 오늘도 박하스 피로회복제 방송 기대합니다. 저녁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요. 설마 마음자로는 아니시겠죠?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안신의 이별여행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인피니트의 추격자, 비스트의 그림자, EXID의 아예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네 아마 일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마무리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네 걸리시겠죠. 네, 그래도 오늘 좀 후딱 하시고 저희 동네 쪽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미남님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걷기 운동 갔다가 마트 들러서 두부 두모를 사고요. 선풍기 씻어서 가동 준비했습니다. 배가 출출해지는데요. 이따가 야간에 또 마트에 가서 추어탕을 한 팩 사와서 밥을 말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꽁치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원어스 바람을 타고 날아간 곳에 내가 있을까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전건우 내 사랑입니다는 악마님 시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으로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뭔가 좀 출출하지 않은 그런 따뜻한 밤을 보내실 건가 봐요, 꽁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포스님. 반갑습니다. 여자친구랑 초천에 있는 캠핑장 놀러 왔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저녁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출퇴근 중에 하늘호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이정 순정, 앰스터맥스의 입술의 말,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엘리트 포스님, 계속해서 신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족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세비님, 안녕하세요. 악당들 속에서 현생을 사느라 오전, 오후에는 방송을 못 듣는데요. 저녁 시간에 드디어 사연란에서 만나 뵙는군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새침한 또미니와 딸기를 좋아하는 그 녀석 또이도 잘 있죠? 곧 장마를 알리는 건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큰 비에 정신까지 가출할 뻔했는데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간단하지 않게 간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신년 목표가 살

빼자였는데요. 반 정도 지난 지금 여전히 포동포동 물이 올랐습니다. 발가락 교정기 테스트 중인데요. 상당히 안 맞네요. 불편 그 잡채입니다. 제 인생은 로또 1등 같아요.

치아크 그날 언저리 이지훈 나는 반딧불 제이세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스윗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악당들 속에서 힘드셨겠어요. 저는요 오늘 저녁으로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쌈용 고기를 이렇게 삶는다면 뭔가 이것저것 막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 성시경 씨 레시피를 봤는데 그냥 그 소금 있잖아요. 맛소금에다가 삶으니까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계수잎 두 개 넣고 맛소금 잔뜩 넣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랑 냉면이랑 두둑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저도 무언가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항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죠.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 주는요,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 내팽개 쳐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에이, 할때 그냥 몰아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제는, 네,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네,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그 시연을 하러 갑니다. 네, 시범 강의를 하러 가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있어요. 아, 처음에 오프닝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좀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에,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주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번개같이, 네, 마치 그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후다닥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항상 아이들한테는 미리미리 해야지 왜 그걸 닥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어른이 된 저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벼락치기가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정말 압축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 되면 다음에. 빠바.

어느새 함께한 시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뜻대로 된 일도 있었을 테고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하루를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걱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휴식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반가운 사람과의 대화 혹은 혼자만의 조용한 휴식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요즘 우리는 예쁜 노을을 보면 마음껏 눈으로 감상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한 입 먹기 전에 휴대폰부터 듭니다. 미국의 평론가 크리스틴 로제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진짜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이 먹는 모습을 보는 먹방이나 짧은 영상으로 재미를 대신 채우고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이 내 삶을 사는 시간만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뵙고 조금 전 소개한 글은 어느 교회 부목사님의 칼럼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이라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막 읽으면서 내 얘긴데 막 찔리더라고요.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생각이나 복잡한 일 같은 건 자꾸 꺼리게 되고 또 미루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막 깨닫고 반성하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도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네, 이제부터라도 나의 잘못을 안다는 것부터가 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겠죠? 6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2시간 데이트 함께 해주세요.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되고 있고요. 신청곡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곡 여유 있게 선호 곡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 며칠 굉장히 덥죠.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날씨가 계속 뜨잖아요. 알람에 뭐비올 확률, 앞으로 몇 시간 후비올 확률 뭐 이런 게 자꾸 뜨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예요. 습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뭐 앞으로 더 하겠죠. 이것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맛보기. 이제 이보다 더한 것이 올 테니 뭐 결심을 하거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무튼 우리는 더위도 뭐 추위도 다 이겨내니까요. 다 지나가겠죠.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만 듣고 우리 꽃미남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다녀가 주셔서 꽃미남님 신청곡 가져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의 노래예요. 아름다웠어, 행복했었어, 즐거웠었지, 사랑했었어. 조선 힙합의 곡이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생소해서 한우로수에서 좀 많이 들어보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신비주의인가요? 가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AI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노래는 참 좋으네요. 꾸미남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어제 에어컨 설치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성 무풍 에어컨. 올여름 잘 버틸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에어컨 빨리 잘 설치하셨네요. 원래 이맘때 막 더울 때 AS도 잘안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설치도 막한 달씩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올여름 그 기사 보셨죠? 엄청난 더위가 몰려올 거라고. 사실 저는 해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더위다. 그런데 아마 지구의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죠. 앞으로는 점점 더 더워져서 에어컨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에어컨이 세 대나 돼요. 아주. 진짜. 그래서 뭐다 가동을 하진 않지만, 이제 뭐더 더워지면 또 혹시 모르죠. 이 방송을 하는 방에는 에어컨이 필수잖아요. 문을 다 닫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있으면. 기분이 좋으신 우리 꼬미남님께서 청해주신 씨아의 봄처럼 그댄, 그리고 제이린의 너에게 전할래 두곡더 이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번 사연은 꽁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오늘 신청곡 할 거 골랐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호했는데 이번 타임과 다음 타임 노래가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서 살짝 신청하기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신청곡 하려고 골랐던 거라서 했어요. 배가 고파지네요. 추어탕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먹어야겠네요. 마트에 가서 한 팩 더 사와 먹는 것이 좋긴 한데 번거롭고 해서 내일 먹을 거에서 먹어야겠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블루님. 시원하고 행복하고 기쁜 밤 시간 보내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성적인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추어탕이 보양식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추어탕을 못 먹어서 제가 다 안 가리고 잘 먹는데 못 먹는 게 이게 몇 가지 있는데 뭐 추어탕 요거 못 먹어요. 생선? 안 가리는 게 아니네요. 말하다 보니까 생선도 별로 못 먹고 많이 가리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해주신 음악 태사비의 행복하라고 그리고 박혜원, 알리의 상처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스위트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22년 전에도 다정했고, 요거는 거짓말이죠. 22년 전엔 저는 없었거든요. 22년 후에도 다정할, 22년 후에 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 블루 누나 안녕하세요. 어제는 짧게 오셨는데 오늘은 길게 정방 오시네요. 집에 와서 저는 여전히 잘 먹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마을로 옮긴 형들이 나오라고 코를 때리는데 귀찮은 관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늦은 시간이지만 다정한 블루 누나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신청 음악 남겨주셨네요. 보통 이렇게 형들이나 친구들이 나오라고 코를 때리면 코를 때리면 나가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보면 항상 휴대폰을 보면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가기 싫은데 막 친구들이 부른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스위트님처럼 귀찮다고 안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가야 뭐 하겠어요. 나가면 그죠? 술 마시겠죠. 다음날 힘들겠죠.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한 요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뭐 씻어야 하나요? 아니면 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는? 너무 궁금해요.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하다고 말해주는 우리 스위트님 고맙습니다. 신청음악. 스위트님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신청해주세요. 그런데 보면 저는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처음 듣는 이런 노래도 있었나? 그런 곡들을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콘 노래도 잠깐 들어봤는데 방송 전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빈이가 나와요. 비아이가. 그래서 아마 이 노래는 비아이가 탈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만든 부른 그런 노래인가 봐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고맙습니다.

네, 달달한 스위트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프로포즈 받으러 오신 필사마님, 어제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받아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다고 신청해주신 음악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이 노래. 신보라입니다. 사랑합니다.

블루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꽤 더운 하루였네요. 오전에는 현장 안전 진단을 위해 이동하던 중 재밌는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개밥하는 고양이. 보는 순간 고양이가 강아지 밥을 챙겨주는 모습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었네요. 정말 작명 센스가 굿. 게다가 애견용 아이스크림까지 판매하는 걸 보니 요즘 애견들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작은 간판 하나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퇴근 후에는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생과일 주스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니 문득 행복이란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또 블루님 방송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있으니 그 자체로 참 감사한 하루인 것 같네요. 얼마나

고맙습니다. 사랑의 꽃씨님. 저도 그 장명 센스 좋은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재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그 제가 댓글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댓글 속에서도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정말 물론 뭐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기가 막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 보는 순간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이럴 때 하나씩 여러분께 예를 들어드리면 참 좋은데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개밥하는 고양이,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네요. 정말 이런 거 하나 보면 진짜 그 꽃씨님 말씀처럼 하루가 즐거울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댓글을 본다던가 뭐 재미있는 영상, 저는 주로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지 애기들 영상이랑 강아지 영상이 많이 뜨는데, 똑똑한 강아지들 많잖아요. 리트리버 같은 아이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 뭐 간식 안 줘서 이렇게 째려보고 그런 거 보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청해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우리 아연님 반갑습니다. 우리 블루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절반 수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다니. 내일이랑 모레만 지나면 또 주말이에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가 나오는군요. 어서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일이 엄청 한가해서 계절학기로 신청한 과목 강의도 듣고 쉬엄쉬엄 일하고 있네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던데 내일은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릴 것 같아요. 토요일은 또 비가 오더라고요. 외출 시에 우산 잘 챙겨 나가시고요. 언니, 그럼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 방송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말에 약속이 없어요. 저는 주말마다 약속이 없어요. 평일에도 약속이 없어요. 저는 집순이랍니다.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정말 시원하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비도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 시원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연님 공부는 잘 되고 있는 거죠? 80점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험 공부 잘하고 계신 거죠? 신청해주신 음악 제가 준비했어요. 요즘에 이상해요. 저 성시경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성시경 콘서트 가고 싶고 오늘도 운동하다가 성시경 뭐 노래가 잠깐 나왔는데 아니 왜 그 헬스장에서 성시경 노래가 나오는지 아 그 성시경이 퓨처링한 싸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아 성시경 콘서트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대화를 아주 바람직한 대화를 나누고 왔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해주신 곡 또 이 노래도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성시경의 두 사람 전해드릴게요.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어흥님께서 어흥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어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참을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덕분에 푹 빠져 읽고 있는 책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빌렸지만 이렇게 구구절절 좋은 내용인 줄 알았더라면 샀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은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보고 싶지 않아요? 마치 사람처럼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던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였나 싶은 거 있죠? 딱 요런 책이 제게 매우 필요했다는 거. 다정하면서도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게는 책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문장이 많아서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이 제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느긋해라, 잼. 그래서 더없이 느긋한 저녁을 보냈고, 느긋하게 차한 잔과 함께 언니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오늘은 치킨 참을게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신청음악 남겨주셨네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어흥님 사연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따스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런 거예요. 다정하면서 옳은 말을 해주는 그 아빠 같은 사람. 그리고 딸도 재밌고, 아이들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동네 사람들도 재밌고,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더 보기로. 이렇게 한번 읽는 거랑 두 번째 읽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좀안 보이던 것도 보일 것 같고 해서 결심했어요. 언제 다시 대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흥님. 안부도 남겨주시고, 마침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신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6월 17일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웠고요. 또 밖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마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방송 시작 전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노래를 올려놨던 거를 싸그리 다 날려먹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전에 저장해놓던 거를 찾아서 일단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차곡차곡 채워가야 되거든요. 차곡차곡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보자고요.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목소리로 늘 하늘호수를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나니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우리 블루님도 늘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블루님은 사연 없어도 4시간까지도 혼자서 방송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신다고요. 그만큼 우리 블루님을 인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블루님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착각이고요. 아무튼 블루님을 보면서 늘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아, 자. 고만 떠들고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예, 하늘호수 분들이 인정을 하시던데요. 자,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어제 보셨죠? 여러분들이 22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옛날로 과거 여행도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누로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특별 행사가 있을 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나는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퇴근 11시쯤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소나기 소식 있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시간이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턴 하는 거 보니까 집에 도착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예,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오늘도 있었어요. 오늘 비 왔나요? 제가 오늘 밖에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그냥 뒹굴뒹굴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간 것도 모를 정도로 뒹굴뒹굴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내일? 이렇게 있었는데 내일은 좀 희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는 특별하게 소나기 소식은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우리 좀 꼬미남님께서 예민해지시죠? 비는 좀 와야겠는데 예민해지는 우리 꼬미남님 생각하면 또 안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나 혼자 여름이라는 곡 함께 했고요. 조선힙합이 부르는 여름이 온다 탑편의 바다의 왕자 비아트의 여름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신났죠. 너무 좋았죠. 조선 힙합의 여름이 온다라는 노래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완전 제 얘기인 거 있죠. 일찍 밥을 먹으면 정말 새벽에 라면 땡겨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살 빼야지 하면서 자꾸 먹을 게 생각나고 자꾸 먹게 되고 그 남들은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잖아요. 아 진짜 마른 사람들은 조금씩 먹어요. 근데 저는 양 조절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나마 좀 많이 줄였다 생각해만 생각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원위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속상하답니다. 제 위를 탓할 수도 없고 근데 저만큼 많이 드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꽁치님.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식비를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형의 존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배달 음식도 못 먹고 편의점 마트 음식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거하게 먹고 싶은데 다음 달로 미뤄진 건강검진 때문에 체중 조절 중이라서 어느 정도만 먹었습니다. 4kg 더 빼야 합니다. 많이 빼셨네요. 밤 12시에 문 닫는 마트로 런할까 약간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늦게 자려고 하니까 배? 생각을 합니다. 배달? 아무튼 오늘도 방송 즐겁게 잘 듣겠습니다. 해피하고 나이스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거하게라 좋죠. 거하게 먹는 거. 근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살짝 참는 것도 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건강검진은 피하고 봐야 돼. 건강검진을 위해서 체중 조절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조금만 참았다가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예, 거하게 드시는 걸로 일단 해보자고요. 일단 건강검진 때문에라도 단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건강검진 전날 금식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참았다가 드시는 걸로. 바나나에 그대가 살아서 자정에 미친 소리 신혜영이 부르는 다시 한번 우리 이별할 수 있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반가웠어요.

예, 신청내내 우리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 내시경, 그것도 대장 내시경 들어가요. 너무 겁이 나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긴장되네요. 무슨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지네요. 꾹 참아야겠죠? 그럼 음악으로 달래볼게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하셨는데요. 지금은 먹어도 될 거예요. 토요일 날 하니까 오늘까지는 먹어도 될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조절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보통 저도 올해는 좀 일찍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뭐, 대신 빵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뭐 견과류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저도 주말에 했었는데 수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편하게 드세요. 내일부터 조절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나면 약 먹고 나면 어차피 다 해결될 거니까 일단은 드세요. 드시는 거 강추해요. 안 그러면 피 말라 죽어요. 지금부터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아요. 드세요. 일단 먼데이 키즈와 이용기가 부르는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VOS의 젊은 날. 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요번에 먼데이 키즈 이용기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2026년 버전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여러분들과 1시까지 달려볼게요. 정건호가 부르죠. 롤러코스터 다비치의 타임캡슐 두 곡 듣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예, 신났죠.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빅패밀리의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근데 쿨의 노래를 제가 먼저 신나는 노래로 전해드렸네요. 어떠셨어요? 신나셨나요? 저만 신난다? 전 너무 신나서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써니일러 지우기 우리 징징이님 다녀가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그동안 병원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제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어느 나라였는지 까먹었어요. 외국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그 줄을 매달지 않은 상태로 던져졌대요. 그래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번지 점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안전장치가 돼 있는 줄 알고 그냥 사람을 던진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라고 딱 던졌는데 그냥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디지? 아니요, 커플 점프 아니고 남자 두 명이서 여자를 던진 거예요. 그거를 그 틱톡에서 YTN 뉴스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찾아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번지 점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번지 점프 뭐 그거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웬만한 거는 웬만큼 무서운 것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징징이님이 신청하신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시아의 사랑의 인사, SG 워너비의 세 글자 이렇게 세곡 같이 들어볼까요? 지금 시간 12시 1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꽃미남님 저랑 커플 점프 해볼까요?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예, 허각의 1440 MTM의 세 글자. 예,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선물 감사드리고요. 우리 샤방샤방은 꽃미남님도 선물 감사드리고요. 꽁치님도 선물 감사드립니다. 디셈버의 바통, H.O.T의 행복,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오케이. 치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37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일찍 마감을 했거든요. 덕분에 오랜만에 좀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 노래도 예전에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사랑해 항상 행복해 라는 곡 예, 듣고 있어요. 디셈버의 노래 바통 잠시 뒤에 준비하겠습니다. 생각에 난 행복해 널 어색한 장난이 뭐가 재밌는지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난이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듣고 싶어 하는 노래들 많이 듣고자 했는데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행복하셨다면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야! 하고 행복했어요 라고요. 별로예요? 진짜 꼴찌 당첨. 딕패밀리에 또 만나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이 곡은 우리 체리님께서 엔딩곡으로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죽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따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참 보석과도 같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라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은 특별한 게 아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웃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 되시고 사랑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우리 한우로스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지금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과 기원 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제가 전화가 와서 택배가 왔는데요. 나가보니까 택배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근데 사진하고 이런 건 다 맞는 것 같은데 물건이 없어요. 다시 들고 갔나? 그럴 정도로다가 너무 없어졌어요. 제가 뜨자마자 거의 뭐 한 2분 있다가 나갔나요? 그랬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배기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멘트하다가 전화가 왔었죠.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오늘 하루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우리 스타비님 밤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감 방송에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고요. 오늘 하루는 더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이가 인사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요. 대한민국 땅이 펄펄 끓는다고 할까요? 데펴지고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그래도 밤에

밖에는 약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잠자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더운 날씨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지치지 않고 편안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는 갱키즈의 오늘 밤,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오줌너, 브랜뉴데이의 외출 전해드렸고요. 헬러비너스의 오늘 뭐해, 푸미닛의 오늘 뭐해, 그리고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이렇게 나가는 중입니다.

네. 신청란 왔더니 우리 꽁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네 너를 잊지 못해 살아가, 그리고 리네의 비밀, 지향선의 소원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내릴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인데 내려도 많이 내릴 것 같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감자와 계란 삶고 새벽 배송으로 온 우유 정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워서 선풍기 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하시고 하루 종일 좋은 기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꽁치님도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주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가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서울도 비 소식이 있는데 잠깐 오고 마는 그런 비인 것 같은데요. 올지 말지 막 이러는 그러는 거 어떤 건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행복한 하루 종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상큼한 하루, 시원한 하루 되세요. 노래 함께합니다.

네, 꽁지님 신청곡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힐러 지우기님께서 사랑누다당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사랑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유나의 우선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두 곡 청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힐러 지우기님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고요. 시원하길 그리고 시원하면서 상큼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좋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전쟁터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리고 뭐 낙상 이런 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 이 노래 참 요즘에 인기죠.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창래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조선 힙합의 저승사자 감정노동자, 이렇게 송승연의 바람의 노래, 김그림의 너에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오늘 아침에 오셨군요. 오늘도 뻐근하게 움직일 때마다 뚜둑뚜둑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뚜둑거리는 거 나랑 똑같으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걸어갈 때마다 뚜둑뚜둑거리는 소리에 이제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사마님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떡해요. 그 기름 좀 쳐보세요. 뚜둑 안 거리게. 삼겹살 맛나게 드시고요. 기름치는 그런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한가 봐요. 푹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장인들은 또 그렇지 못하죠. 일주일 보내고 또 휴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많이 푹 쉬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우리 필사마님 시원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소문의 낙원 이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악동뮤지션의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목, 제목이.

네, 제가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바쁩니다. 택배 찾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사실은요, 제가 눈 안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그 상자에 넣어놨다는 거를 깜빡하고, 깜빡이 아니죠. 넣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따로 있고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유, 택배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정인이 엄마님께서 포지션의 I love you, G.O.D의 미운 우리 새끼 이렇게 두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자고 있고 집안일 한다고 잠시 들렸네요. 아들 녀석 징징거리고 아침부터 멘붕이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징징거리죠. 그리고 징징거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아니고요.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게 아이들인데요. 우리 정인 엄마님 지금 한참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 때가 지나가면 또 더 힘들고 또 더 힘들고 언제가 좀 편해지려나 하면요, 자기 혼자 샤워를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좀 편해지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때가 참 좋습니다. 조금 크고 나면 엄마하고 시간 안 보내줘요.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징징거리면 이 더운 때 짜증도 나곤 하지만 우리 정인님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아이는 편안하게 얌전히 엄마 좀 편안하게 해주면 참 좋은 하루가 되실 텐데 그러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네,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아직 장난치고 그럴 그 아직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흑장미님께서 청해요 하면서 아침에 좀 늦잠을 잡을까 했어요. 어제 너무 일찍 깼거든요. 근데 못된 신랑님이 쥐를 얼굴에 두는 바람에 깼다지요. 오늘도 잘 들어요 언니 하면서 타편의 바다의 왕자 윤종신의 팥빙수 10cm의 애상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남의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프가 잘 자고 있으면 토닥토닥 해줘야지. 짓궂은 남편님 덕분에 일찍 깨셨다는 우리 흑장미님. 이제라도 다시 한번 좀 자봐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운 날에 지치지 않고 언제나 편안한 시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면서 바다의 왕자 함께합니다.